0: Vives sin pausa. Sin pausa. Sin pausa. Sin pausa.
1: Chang'e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